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
0: 구글 more.
4: 이카우 바시 마마 코. 앙 마마 할인 코. 하방 부하이.
5: 구글 다 more.
6: This is what Classic FRC is all about.

0: 빵짱 예민쇼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인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카 온가 가미 스마나이.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끔방한 바가이 사카로와카.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갓 바라서 베이비.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조이, may kansi ka na, Joy?
3: Ay, toto, may ari gid. Tsaka damo gid isang utok-utok.
2: Mayo pang kansi mo, Joy. May utok. Ang ako niya ex, wala gid. Ginbayaan niya ko. Ginbaylo niya ko sa maslaw ay pasakon. Te, dindang utok niya.
4: When you wanna dance like
5: boys,
4: you're dancing
6: to MOR Classics.
4: MOR Classics.

0: 구곡
1: 구곡
2: 구곡 구곡
0: 구곡 more.
3: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구곡 Akala ko, forever na ang saya. Pero may time limit din pala.
4: Who got that more?
5: Ready ka na ba?
6: Ready na!
7: Ready, set, more! Ready, set, more!
8: My only radio!

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더 모
0: 구글 더 모
4: Yung ex ko, parang ipo-ipo. Mahilig maminsala.